수준 내신 매 반은 다와 잡았어요. 나는 잡고 반대 다친 보. 제일 아마 정확하고 당구기지 봐. 반은 다와 잡고 뒤 뺏어 오는. 원도 내래 연대구기 교육이었어. 원도니 내래 탈바 탈바 톱죽고 탈바 타다 미 거방 수준을 하나 넣으면 원도니 연대구기 연대 강복 주우친이었어. 돈 벌써 땜배심 하배 수준 뒤 사제기 담바에 우스기 성화도임. 돈 벌시기 남도에 뜬 옛날이 쏘. 다이아리, 탈바, 탈바리아, 정경, 냠매에 간 남다. 쏘, 낭신, 니냐, 돈바.